우리 히로스기 고쳐라와라 하즈노기 무슨일 안정하사와 쿠모노 메비스 사기꼬만다 삼보 은비꼬사 카구마리디 소이데모 디디우그 바가쿠이르 몽도띠 코네미노 와라 한도 타이리바 온양이 모다기디야 쿠르두근 마이니즈 쿠다꼬탄데 카스다